0: 아니양 미들고 HIV 디쇼 AIDS 입도부 디쇼 아드나도부 약산 감지만 약추약등이 허디 HIV 독스 기러 미들보요 알림 금도 지쳐
1: 아프아 불림으로 임플로이멘 아메리카 헬케어 디쇼 부부 보도시모 보칭 HIV 독스 기러 미들보캬 킨송대 알라키주 약산 허디 금도 지쳐
0: 킨송 말라키 로미클랑 이사나 사가마나
1: 하유샥주 나가린 스테이트 AIDS 컨트롤 소사이디 허디 한바 알지죠
2: Well, hello, lovelies. You are listening to Good Morning Nagaland, brought to you by Gershwin FM track by 903 MHz. And now let's move on with our playlist. Yeah, it's all about the mothers and the love we have for them. So, coming up next, we have the global sensation Taylor Swift with the song that she wrote for her mother, and it's titled The Best Day.